우리 아니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정이에요. 이러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이래갖고 멘트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티님이 네, 첫 번째로 다녀가 주셨어요.

잘 잤어요 우리 공주님? 장미님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 문단 채우고 갑니다. 아침부터 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는데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고 내일 일어났어요.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약을 더 먹으니까 몸이 늘어져갖고 네, 아침에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고 이제 일어났네요. 어제 그때 그 어제 11시쯤인가 그때 막 약 먹고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오늘 너무 덥네요.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와 엄청 덥고 저희 지금 아파트 외벽 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장미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거 펀치 그리고 페이지 유미 백지영 김동희의 곡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야 밤새도록 노래가 얼만큼 나간 거예요. 랜덤으로 노래를 섞어놨더니 엄청나게 왔다갔다 해서 지금 일단 나오는 노래는 대충 위로 발라드 걸어놓고 대충 보이는 대로 댄스곡 모아놓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보이는 대로 네, 그렇게 해놓을 거고 오늘도 네, 우리 연희님이 11시부터 러쉬해 줄 거니까 제가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 네, 편안하게 신청문단 네, 신청문만 있으신 분들은 신청문만 다녀가 주시고 사연 있으신 분들은 사연 쓰셔도 멘트 다 해드립니다. 편안하게 오늘 하루 네, 다녀가 주시면 됩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햄바오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몸살이 나서 하루 쉬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출근했어요. 바오님 어때요? 병원 갔다 왔어요? 어쩌다 한여름에 또 몸살까지 났어요. 저쪽에 대구는 너무 덥죠? 습하고 덥고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죠. 네. 그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에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서 안 좋대요. 그러니 물만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온 음료나 네. 아, 링겔 맞았군요. 그래요, 잘했어요. 물보다는 네, 다른 음료나 이런 걸로 체내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네, 좋습니다. 창고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미지근하고 따뜻한 걸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곡 네, 발라드와 댄스를 섞어주셔서 순서를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조피디 노래가 왜 저렇게 돼있지? 어쨌든 제목이 이상한데 네, 저렇게 하고요. 이무진 신호등 그리고 아이비의 노래와 그리고 구피의 비련까지 비련이 빠른 곡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님 누나라고 불러보세요. 네, 반가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백현 수지의 드림, 버즈의 겁쟁이, DK의 부탁, 포맨의 너 하나야, VOS의 나 이젠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 아짬하세요. 저도 마이크 해요.

잡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서 떠듭니다. 우리 꽁치님, 나 미치겠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이래저래 할 일이 있어서 아침밥 간단히 먹은 거 빼고 아무것도 추가로 못 먹었습니다. 어제 커피 많이 드셨죠? 오늘은 뭘 좀 딴 걸 드셔야 될 텐데. 지금은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저는 최대한 버티다가 간단히 뭐 먹으려고요. 뱃살이 너무 생겨서 일단은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뱃살은 뭐, 네, 다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죠. 네, 저도 아는데 잘 안 돼요. 날도 너무 덥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오늘 오후에는 내과약 타러 갔다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 너무 더워요. 진짜 살인더위, 살인더위. 네, 장미님 계속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카라의 스텝, 걸스데이의 기대해, 첫사랑의 첫사랑, 다이아의 우우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릴 거고요. 뱃살 뭐 집에서

잇몸 일으키게 하세요. 꽁시님 잇몸 일으키게 하시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더운데 너무 안 드시면 쓰러져요. 아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일찍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밖에 지금 너무 더워요. 잠깐 저도 앞에 편의점 갔다 왔거든요. 지금 밥을 차려줬는데 어제 부대찌개 끓여놓은 걸 다 먹어서 더 끓일까 싶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 저래. 네. 더 끓일까 싶어서 두부랑 햄이랑 좀 사왔는데 밖에 너무 덥네요. 밖은 위험해요.

아미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 심심하세요? 네, 선곡이 마음에 드시나요? 선곡을 제가 어제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눈 떠서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모아놓고 댄스는 댄스대로 좀 모아놨는데 보이는 것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보이는 건 모아놨는데 조금 더 나오다가 댄스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중간에 댄스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사연 없으셔도 좋으니까 댄스만 아니 뭐 댄스랜다 신청곡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심심할까봐 저는 괜찮아요. 저는 왔다 갔다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그렇지 저는 괜찮으니까 네, 편하신 대로 다녀가 주셔도 되고 신청곡 많이 네, 그 한 번에 쓰실 때 많이 쓰셔도 다 전해드릴게요. 아니면 AI 댄스곡 듣고 싶어요. 90년대 댄스곡 듣고 싶어요. 이렇게 쓰셔도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가 주세요.

햄바오님 다녀와 주셨어요. 두 번째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햄바오님 세 번째예요. 바보야? 네. 네버젠트의 좋아해 라고 하고 그랬나 하고 네, 99개별 우리들의 서막 상상 스피커의 딴따라 댄스 H.O.T의 You are the future 동방신기에 순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두었고요. 자기가 몇 번 아 청해요를 두 번 했다고? 두 번째 청해요? 뭐지? 청해요 아니 밑에 다 제목으로 신청했는데? 뭐지? 안녕 맨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했고 아 사연의 청해요를 뭐야 그래요 여튼 너무 웃겼어요. 네, 다 더우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함께 정신줄 잡으면서 음악 같이 들어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상민님, 집 밖은 무지하게 더운데 집안은 괜찮네요. 여기도 그렇죠. 밖은 너무너무 더운데 안은 시원합니다. 스테비아 믹스 커피 남은 것 3개 타서 원샷 때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원샷입니까? 중간중간에 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미님, 남은 방송 시간도 감사합니다. 해피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 뭐 좀 드셨어요? 커피 말고. 잘 챙겨 먹어야죠. 날도 더운데. 네. 아, 날벌레 한 마리가 그냥 왔다 갔다. 제가 여기서 디퓨저를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날벌레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떻게 안 되네요. 여름에 날벌레는, 네, 뭐, 집을 전체로 소독할 수도 없고, 집안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 돼요. 신청하신 곡 이하영의 우리가 사랑한 계절, 김나영의 꺼내본다, 이혜지의 말리꽃, 소유의 한 번만, 베이지의 사랑이 떠나갈 때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네, 뱃살을 자꾸 뱉는 잇몸 일으키게 하세요. 굶어서 빼는 건 안 돼요. 잇몸 일으키게 하고, 네, 뱃살 빼는 운동을 하셔야지, 굶는 건, 네, 낮에 굶는 건 안 좋아요. 낮에 굶는 건 안 좋고, 아침, 점심 잘 챙겨 드시고, 야간에 먹지 말아야죠. 야간에. 네, 우리 꽁치님이 저하고 똑같은 짓을 하다가 교수님한테 혼나야 돼. 제가 그래서 요새, 그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새끼를 다 먹고 있습니다. 여튼 안 좋아요. 굶지 마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미연이다. 장시간 방송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운 날. 밖에가 덥지. 많이 더운 건 아니니까. 네, 안방이랑 거실에 에어컨을 잔뜩 틀어놔서, 네, 집은 덥지 않아요. 근데 막 집에 밖, 딱 문만 열면 그냥. 알죠? 네. 그래도 아침에 신랑이 안 나가서 밖에 나갔는데, 와, 밖에 진짜 너무 덥고, 또 저희 이 더운데 또 외벽 칠한다고 여기저기 다 막아놔서 갈 데도 없어요. 1층에 좀 걸어볼까 했더니 다 막아놔서 걷지도 못해.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게 왔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송하의 바다가자 싹쓸이의 발음이 안되죠. 혀가 더위 먹었나?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오아시스까지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이건 우리 인연이건데 인연이도 이번주에 휴가하셨어요. 터보오빠는 모닝근무시고, 네, 우리 예나님도 휴가자 때문에 금요일만 방송이 되시고, 이번주가 아주 고비네요. 여러분들 너무 심심하시죠. 네, 다들 힘드니까, 힘들고 덥고 하니까 운영진이 조금 더 고생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거죠. 들으시는 분들 지겹지 않게, 네, 간간이 멘트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볼게요.

시간이 진짜 잘 가죠. 오늘 3시, 벌써 3시가 넘었어요. 햄바오님께서 네 번째 청합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솜사탕 솜사탕 솜사탕 네, 솜사탕 3개 신청해 주셨고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 CLC의 블랙드레스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자꾸 약을 먹어야 돼서 뭘 또 먹고 약을 좀 먹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밥 먹고 왔습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잠시 시간 내서 신청곡 사연하고 갑니다. 장미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댄스곡으로 다섯 곡 청해주고 가셨어요. 바로 준비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댄스 발라드보다 아니 댄스보다 발라드 곡이 계속 많이 나오네요. 물론 제 선곡이긴 합니다만 댄스곡을 더우니까 좀 올려 따로 빼서 올려놓을까 고민 중입니다. 아직 퇴근 시간까지 좀 더 남았죠 여러분. 네, 댄스곡을 조금 더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햄마우님께서 다녀가시면서 다섯 번째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신승훈의 그런 날이 오겠죠.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그 옷 따지 마요 햄마우님. 옷 따지 마봐.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SG워너비의 I miss you. KCM의 은영이에게 파트 2.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전해드립니다.

이어드리는 신청곡입니다. 김 부장님 다녀가 주셨어요. 왜 하필 부장님이세요? 사장님도 있고 차장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드라마 때문인가요? 그래요. 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쿨의 점포만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컨츄리 꼬꼬의 김이김이 김이김이가 뭐야 얼굴에 기미가 많으십니까? 네,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병원 갔다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자꾸 눌러갖고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와, 밖에 찜질방 걷는 사우나를 걷는 느낌인데요. 땀이 흘러갖고 눈에 들어가서 눈을 못 뜨고 걸어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자,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 다녀가시면서 신화의 으쌰으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리고 효린의 노래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올려두었고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저녁밥 겨우 먹고 마트에 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트 두 번 가야 하게 생겼네요. 웬만하면 한 번 가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가세요. 죽어요, 밖에. 와, 너무 더워. 나 지금 땀이. 와, 어떡하지? 장미님,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저 세수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아파. 자,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김 부장님 다녀가시면서 청해 주신 곡도 준비해 놓고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오도록 할게요. 아, 눈이 너무 따가워요.

머신부터 잡아. 그건 진짜 양보 못해. I don't fit in but I feel fine.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면 이상하면 좀 어때. 재밌잖아.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베리모닝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8시 방송 시작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 이런 하루가 모여서 한 생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하는 오늘 하루이지만 언젠가는 이 하루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듯 보석같이 소중히 여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충분한 하루, 예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어떻게 계시는가요? 이 더위를 어떻게 타파하고 계시는가요? 너무너무 더워서 막 현에만 내밀고 선풍기 바람 앞에, 에어컨 바람 앞에 계시진 않는가요? 요즘에 너무 차가운 것만 드시지 않는가요? 너무 찬 것만 좋아하면 배탈 나고요. 또 에어컨 앞에만 있으면 또 냉방병 때문에 걱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저도 에어컨 바람 앞에만 있는데

몸이 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환기시켜주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을 듯 합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시작합니다. 네, 첫 곡은요, 레드벨벳의 여름빛, 팀 도곡의 사랑도 휴가 필요해, 그리고 우주소녀의 이루리까지 세 곡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을 준비한 노래는 시온의 웨이크 백곰,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 그리고 비스트의 스페셜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이 너에게 닿기를, 티맥스의 블루밍, 이즈진의 고백,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찌고 어젯밤에 산 냉 아메리카노 한 병 마셔가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봤을 때는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다시 보니까 구름도 별로 없고 무덥기만 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침 식사 간단히 하신 후에 걷기 운동을 가셨습니다. 오전에는 그나마 덜 더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오후 되면 걷기 운동을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엄마는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오전 7시 54분이네요. 엄마 돌아오시면 같이 청소하고 약간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최고 기온 올라가는 데는 4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깐 아침에는 좀 시원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 31도가 되는데 아침 일찍은 좀 시원해서 걷기 운동하는 데는 참 좋을 듯한데 오후에는

복귀 운동하는 거는 절대 반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쉽게 지치고 또 더위 먹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쵸? 우리 꽁치님, 엄마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르신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러면 어르신들은 남아있는 게 뭐다?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살살 달래야죠. 오늘은 더우니까 운동하지 말고 이거 저랑 합시다 이러면서 엄마랑 놀아줘야 돼요. 우리 꽁치님 효자입니다. 그리고 참 부지런하네요. 오늘 하루가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가을의 사랑은 아프다, 임재현의 웃어주지 마요, 조선힙합의 삼겹살 애가, 삼겹살 애가라는 노래도 있군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니,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나저나 냉장고는 잘 사셨어요? 큰돈 쓰셨네요. 저는 주말 힘들게 보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을 봐야 되고 몸은 만신창이고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아파도 웬만하면 육아는 제가 다 하거든요. 남편도 못 믿는걸요. 잘못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저 혼자 죽으라 하니까 잠도 못 자는 데다 몸살 난 듯이요. 아파서 어떡해요. 오늘은 기운내서 끈적이네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쵸, 아프죠. 아이 보면서 잠도 잘 못 자고 하면 특히 여름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잠 못 자고 하면 더 지칠 듯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남편은 남편하고 같이 해야지 돼요. 왜냐면 못해도 시키고 이렇게 한번 해봐,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면서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안 해요. 남편들은 아우 잘한다, 어우 처음인데 잘하네 막 이러면서 가르쳐야 돼요. 다들 똑같이 처음이잖아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손이 느리고 아이들 이런 거에 좀 습득이 좀 느리지만, 그래도 하려고 자꾸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지 나중에 정인이 엄마님께서 덜 힘들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안 시키고 그냥 내가 다 하자 이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금서부터 같이 연습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 냉장고 샀어요. 아, 냉장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AI가 들어간 건 또 더 비싸고, 그리고 거기에 또 문짝이 유리인 건 또 거기에 더 비싸고, 막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아니, 문짝이 유리인 게 왜 80만 원이나 더 비싸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더라. 그리고 홈바가 있으면 또 얼마가 더 비싸고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AI는 뺐어요. AI는 제가 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또 이렇게 투명, 이렇게

무섭게 돼가지고 AI 들어간 건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건 빼고 샀는데도 역시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우, 그거 정리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냉장고 정리했어요. 그 덕에 김치냉장고도 정리하고. 그래서 몸살 났을까봐 걱정했는데 몸살은 안 하고 여기저기 막 쑤십니다. 담 걸려서 잘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덥지만 힘들게 사는 요즘이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육아라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면 또 엄마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하니까 더 힘들 거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많이 웃을 수 있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조선힙합의 삼겹살애가 노래 재밌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어떻게 될까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마솥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찜통 더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포함해 전국 전역에 폭염특보, 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 예방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33도에서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은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대체로 맑고 강한 햇볕과 폭염 지속이 되고요. 강원권 춘천, 강릉은요 36도, 맑거나 구름이 가끔 있겠고 대전, 세종, 청주 37도, 대체로 맑고 강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호남권은 광주, 전주, 목포는 38도까지 맑은 밤사이 열대야가 시작될 거고요.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은 여긴 어떻게 살아요? 40도까지 매우 덥고 가끔 구름이 있겠다고 합니다. 제주는 체감온도 35도까지 맑고 높은 습도 덥고 습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햇볕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고 쬐므로 UV지수가 높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순환으로 좋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수분 섭취 그리고 야외 활동 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 및 격렬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 대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지속되니 수면 전 적정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다 덥다고 하니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쪽에 대구, 부산, 이쪽은 울산 40도, 양산은 뭐 41도까지, 양산인가요? 거기는 뭐 41도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제발 바람이 불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뜨거워요. 시원한 바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김정국 SG 워너비가 부른 바람만 함께합니다.

네, 바람의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햄바오님께서 바람만 바람만 이 노래 나왔을 때 군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전혀 언제 나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가 나니까 이러면서 신청란에 우리 햄바오님께서 조지의 고백, 2AM의 친구의 고백, 장나라의 고백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사랑 누나 천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0시 넘어서 외군 갑니다. 그 전까지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햄바오님 10시에 외근 나가면 덥죠. 많이 덥죠.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 외근 아니면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차를 가져가지만 그리고 이동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워 이러면서 10시 외근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하루 지치지 않고 많이 많이 시원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노래 함께 합니다.